0: 불러 만지까 불러 끌어 문제. 나이네 불러 끌어 가니. 로그네 만지 원해. 로그네 만지 원.
1: 엔터 만지 엔터. 아니 끼라이라 하던.
0: 포티 바세 거라 상자서 포티 아세가.